0: 스펙 클레이 변한 나이. 엄마의 클레이 증 클레이 경기 기사스 컬러스한 거는 엄마께 함께 나이가니 클레이 증 거는 클레이만 나 경기. 증 그방크 클레이께도 너고 부사이마노 다이 하티라고 팔레이 랑 구샤러 가지고이 너도 군거 주바이 말아요.
1: 파리자부 카나라에는 사칸 보내니까 와티몰 파이카 와티몰 파미에 박사 박사 진이 굴룸 가사 달비달 데라몽보 파이아니 생고

만양이동한더보증사이트그이동고사람나니바그이가함클라인바그이도몽함과행기도생각살이만나이딘인토픽무수야위사이트디앞으로는콜클라이맨인2326253네이탐네이덕네이바탐2326253어꼭독남바로마르키징다코부쿠너크나이동한게 FM 우진드니풍가상니꼭보록판다살까마니판다 101.6 에바사라사폰덕메가하르죠파디꼭사대사대르삽뭉타이색한라였나다북승르삽뭉르삽이큰나이모노데비조마티아어머니스강승르삽뭉큰라이카넌디구팔조마티아오니타조마티아르삽뭉아보가리버승큰라이카해먼도구마조마티아테비니팔니르삽뭉승르삽뭉큰라이카아기니똥톡자톡그리카어따코가보코돌알데벌마르삽마르삽뭉파리타부큰라이는게모노데비르삽마니르삽뭉하나로보이하바르노로보이르삽마르삽뭉

0: 하자. 예몬 롬 니까보 카나자동.
1: 이 카나이동.
0: 뭐 기다리 살아자. 마네 다보 우다하런 라이요. 롬 니까보 이거 안 가셔 사이 카나라보네. 헬로.
1: 이 카나이동 왔다 국사리.
0: 아봉 하 우다보 세상 뭐라고 따이죠. 아기는 뭐라고 삼아 카나다. 빠르니 마나이 하마니 노구이 딱 마따라 모고 칼리 아프 하핑니 간타 하마니 노구이 칼리 아프라 바하루 마니 아버 우 간타 바이
1: 아버는 성사나 하만 커버 같다나
0: 아버 성사나니 밀리우 모니우 니 하마니 꼭다한가이 빠르니 마나이 하마니 노구이 딱 마따라 모고 마카이 उताक बहन भाई मानाय हमता
1: गथा गुस
0: आबो उदाहरण रई बरो रसाब लाका काय बारे नि पुथा पुथा बसलो गिबासि मजि नाफो काय नुफुंगिसिनि बसाजग लगले जों बासि

0: 어머니 코랑서 속이 안 좋고.
1: 너 거꾸리 아니 뭐 코랑 하면.
0: 코랑 속도 많이야.
1: 너 거꾸리 게
0: 꼭 한. 나 해낼 수 말이 와나 건.
1: 너.
0: 아니 뭐를 시킬라 후가 뭐라는 난이 여기 산 만원서 와 시킬라 너. 아이고 못해 힘다 코랑 소야 뭐 땀은 이봐 좀.
1: 너 끊어야 끊어야. 너. 수술금.
0: 코랑 가서 작세 아니.
1: 다 거꾸리 다 부스러운 남자라 시고 스러운 라이만 오고는 야르자만.